비주맘님 신청 사연입니다. 이무진의 쉼표, 지하의 부디, 노라조의 형. 지하가 이 노래 리메이크를 했군요. 이 버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꾸물꾸물 일하기 싫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일만 하면 쉬는 날이지만 항상 목요일이 되면 일주일이 너무 길다 싶어요. 오늘도 하늘호수와 함께 화이팅해서 일해봅니다. 네, 오늘 하늘도 잔뜩 흐렸고 목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드는 아침이죠. 뭐 분명 내일만 지나면 주말이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목요일 되면 일주일이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늘호수와 함께 힘내보겠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남은 목요일도 기운내서 보내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가세요.

아이언님 다녀가 주셨어요. CISTAIOI 갑자기 백아연 들어봐 정해 주셨어요. 더보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날씨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도서관에 가려다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께서 같이 가자 해서 오후에 도서관에 갈 것 같아요. 토요일이 방통대 계절학기 시험이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쉬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서요.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비 소식이 종종 있고 장마도 오는 것 같던데 우산도 잘 챙겨 다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예,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 기분 좋게 잘 받았습니다. 아침에 도서관 가려다가 동행자 시간 맞춰서 오후에 가려는군요. 토요일이 시험이라고요. 며칠 안 남았네. 마음은 급한데 공부가 생각만큼 안 되나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부터 준비한 만큼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놓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쉬는 동안 푹 잘 쉬고 재충전한 만큼 남은 시간에 집중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 도서관 갈 때 우산 꼭 챙기고요. 시험도 잘 준비하고 오늘도

오늘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요. 이제 눈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다시 자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잘 들어요. 태풍의 여름아 내 맘을 받아줘. 이 노래 시작할 때 그 뭐죠? 퍼커션 소리 같이 뚱뚜뚱뚱 시작하는데 노이즈 노래인가? 그러고 순간 착각했네요. J.I.의 파도 타는 밤,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일어났는데도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몸이 쉬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더 쉬면서 컨디션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습하고 더운 날씨에 또 오후에 소나기 예보까지 있어서 더 지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하루인데 몸 상태 잘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하루 보내길 바래요. 얼른 두통도 가라앉고 기운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신청곡 사연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우리 발랄한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이쁜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주신 신청 그리고 사연곡 모두 신청곡과 사연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러지? 몽롱하네요. 이제 선곡을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세 곡 듣고 세 곡 하면 20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사연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쁜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목요일이라 어떻게 보면 한 주의 피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날일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또 흐린 하늘에 습한 더위까지 더해져서 몸도 마음도 좀 쉽게 지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한 주의 끝이 어느덧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오늘 하루 더 힘내시고 또 오후에 또 갑작스러운 소나기 예보 있으니까 다니실 때 우산 하나 챙겨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웃을 일 하나쯤 꼭 만드는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내일 아니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네.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아침 근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앞전 방송 멋진 목소리의 터보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라는 말도 좋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말은 같이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일도 누군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순간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힘든 운동도 어려운 공부도 혼자서만 괴로워했던 일들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유는 곁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 한마디가 상대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함께 웃는 것이고 우정은 함께 버티는 것이며 가족은 함께 이겨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오늘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면 해결책부터 말하지 말고 먼저 이 한마디를 건네보시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포기하려던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지금 대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멘트 하다가 다다다닥 도로 뚫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청구 사연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아일릿 원이 다음으로 이쁘고 지성까지 갖춘 팔방미인 이쁜 돌림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러다가 배우 뭐 가수 뭐 아이돌 다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3곡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함께 듣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한경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꾸미나님 덕분에 듣게 됩니다. 한경일의 내 삶의 반. 자,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오늘은 옛날 발라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남쪽을 시작해서 이제 북쪽으로 서서히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꼬미남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0: 듣고.
1: 결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든 서로 알아야 되고 시간도 관심도 일상도 늘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행복한 부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은 서로를 혼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을 만나서 웃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잠시 가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내도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로 돌아가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 시간을 왜 나가? 도대체 언제 들어와? 누구랑 있어? 라는 질문들로 채우기보다는 잘 다녀와, 편하게 쉬고 와, 좋은 시간 보내, 이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들이쉬는 시간만큼 내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다시 웃으며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이틀 만에 만납니다. 너무 반갑네요. 아버지의 건강이 나쁘셔서 몇 년 되셨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셔서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심장 혈관 막혀 있어서 수술도 한다고 하시네요. 몇 번째인지 그만하시고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신청하신 곡 세 곡 준비합니다. 그리고 민구야 장미 고맙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아연님 다녀가셨습니다. 언니 방송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무지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잘 지내셨나요? 저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고용 24 들어가서 동영상 강의도 듣고 구직활동 신청도 하고 이직 처리만 완료되면 바로 고용센터 가려고요. 날씨가 습하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말고 남은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돌언니.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일할 때는 또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여유도 만끽할 수 있는 아연이가 되길 바라봅니다. 요즘 실업급여가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꼭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가면서 새로운 내 삶을 위해 준비해 나가보자고요.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제 신청곡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질 스타비님 앞으로 좋은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우수 방송국은 현재 방송국에서 CJ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FM 방송 스타일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 CJ분들만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멋진 목소리 아깝다라고 하시는 남성분들도 슬쩍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은 꽁치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쁜 돌림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채우고 갑니다. 동부지역 비가 내리나요? 제가 사는 곳은 안 내립니다. 이쁜 돌림 오늘도 방송 잘 하시고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는 남쪽에 삽니다. 남쪽엔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좀 해가 떴네요. 자, 꽁치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먹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꽃게탕이 먹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는 낙지를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곡인데 이 노래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다음 곡으로 또 타편이 부르는 바다의 왕자, 원래 박명수의 곡이죠. 이 곡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름 느낌 나는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박민이 부르는 꽃게, 그리고 타편이 부르는 바다의 왕자까지. 전 이제 한 18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저 잤습니다. 눈만 감았을 뿐인데 잤네요 잤어. 이제 부릅뜨고 집안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그 자녀분들이 모두 시험기간이잖아요. 같이 밤을 새줘야 하나 하면서도 저도 잤습니다. 사람인데 자야죠. 와우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피곤할 때는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으니 집안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신청하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한일호수 방송국에 좀 전에 센스쟁이님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쭉 배웠으면 좋겠네요. 한일호수 방송국 안에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방송 스타비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움직이기 싫은 날 있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씻어도 창문을 열어봐도 뭔가 한 박자씩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날이요. 그럴 때는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 신기하게도 힘은 내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음악이 따라옵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이쁜 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요즘 옛날 노래 듣고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하시면서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더너츠 내 사람입니다.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M2M 그댄 어때요 주셨습니다.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죠. 특히 한번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면 계속 그 추억 속에서 나도 모르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 맞아 그땐 그랬는데 그때 참 좋았었는데 하면서요. 저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가끔은 음식에서 이런 추억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 맞아 나 이때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같이 가족들끼리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꼭 치킨 사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치킨을 먹고요. 또 우리 가족 외식 갈 때 주말 같은 때 칼국수 먹으러 갔었는데 하면서 또 칼국수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음식에서의 추억을 많이 떠올리곤 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고서 또 나의 가정을 꾸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슬퍼요. 요즘은요. 저희 나이 때 같은 경우는 120살까지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소민이 나이 때 정도는 150살 정도까지 살 거라고 하는데 상상이 가지 않아요. 80세를 넘어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뭔가 사회에서 기여를 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내가 계속 이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활약을 하고 싶다 하면서요. 옛날 이야기 꺼내보면서 미래까지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죠? 꽃미남님, 힘내세요.

0: 피사마님의 신청곡도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사마입니다. 오늘 메인 메뉴가 안동 찜닭인데요. 개인적으로 찜닭을 참 좋아하는데 과연 그 맛을 낼 수 있을지 그 맛이었으면 좋겠네요. 피사마님, 조선힙합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그리고 유나의 말도 안 돼, 일기예보의 좋아좋아도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1: 그러니까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도 눈 떼지 말고 봐 we can't

0: 네.
1: 너무 많아.
2: 점심시간이 됐네요. 엄마 점심밥 챙겨드리고 외출해서 할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하시면서 꽁치님, 아, 오늘은 또 외출 계획이 있으시군요. 저는 오전 중에 업무를 대충 마무리하고 방송에 전념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아이가 일어난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 열이 떨어져야 될 텐데.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부은 곳은 없대요. 그런데 열이 나서 왜 열이 나는 걸까?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꼭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 제멋대로 찬란하게 트레저의 보나보나 그리고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꽁치님 소소한 작은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빵과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합니다. 빠바 쿠폰이 있어서 빵으로 교환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먹어 치우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그런 빵이 하나 있는데 먹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곰팡이 필 것 같아요. 마오님은 소금빵이시군요. 소금빵인데 맛나게 먹을게요 하셨습니다. 소금빵은 진짜 갓 구워서 나오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김 씻고 그리고 조금 겉에가 딱딱해진 빵은 아, 속상합니다. 네, 좀 포근하게 데워서 드시길 바랍니다. 소호대 뭐를 잘못한 거니 에일리 if you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와우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네, 와우님 덕분에 저 카스가 생각나네요.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바빴거든요. 오전부터 아들 병원 가랴, 오후에 치과 가랴, 어제는 아버지 댁에 가랴 정신없이 보냈어요. 못 들은 지 이틀, 오늘은 열혈 청취하려고 합니다.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송필근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리고 박진영의 너뿐이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아마도 계속 열정적으로 들으시다 보니까 이 잠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듯한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그 갈피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까?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내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 하고요. 다시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지난달 저희 아이들 학원을 모조리 다 끊어버리고, 그래, 우리 좀 풍족하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저희 아이가 다시 학원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엄마,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 달만 좀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원비가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학원에 만약에 하나만 보낼 경우에는 그래도 20만 원 안쪽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만, 이제 아이가 두 명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30만 원이 되고 또두 배로 불어나면 60만 원이 되고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 그만뒀을 뿐인데 조금 네. 약간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영화도 보러 갔다 오고 네, 그런 뭔가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 생성되더라고요. 아, 어쨌든 그래서 이력서도 집어넣고 여기저기 채용 공고를 보고 있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과연 있는 걸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연락은 오지 않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그쵸. 광고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요즘은 새 굉장히 그 목소리를 또 네, 학습을 시켜가지고 저인 척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전화가 오면 아무 말안 합니다. 하고 있어요. 먼저 말을 하기 전까지 네가 AI 기계인지 사람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광고 전화인지 보고 말을 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 정말 그 원하는 전화,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고 매일 뭐 대출 전화 이런 것만 오니까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간절하게 전화를 기다리는 아마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울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아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일주일 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뵈서인지 아이쿠 부끄러워, 아이쿠 떨려. 예, 오랜만에 뵙는 마음이라 심장이 쿵쿵쿵쿵 바운스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죠? 장마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쳐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바다비의 가요 FM 2시에서 4시까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아주 아주 오랜만에 와서 설레어요. 이 설레임으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2시간 나눠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 그녀 바다비와의 가요 FM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날 보러 와요. 지금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아 덥다고요? 아 바쁘다고요? 아 운전 중이라고요? 예, 일 마치시고 달려오셔도 됩니다. 날 보러 오는 곳 잊지 마세요. 따따따.inlfv.co.kr 인라이브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저는 오늘 피 뽑고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 안 하는 날이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하느라 아침 일찍 피 뽑고 왔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약간 비실비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같이 나눠서 빠져나간 피만큼 그 에너지를 충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날 보러 와요.

방송 전에 제가 좀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바로 풀리는데 방송 시작하면 이상하게 전화가 오는데 보이스톡이 왔어요. 깜짝 놀랐네요. 회사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서 뭐 여튼 잠깐 통화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수원에도 오해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날씨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습해요. 더워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고요. 예, 제가 있는 곳도 이제 장마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습해지고 있네요. 꽃미남님 비가 오면 일 어떻게 열심히 하죠?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힘내요.

전화의 기능 중에 거절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곳? 회사. 예전에는 그 카톡 지옥이라는 말, 그 말을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뭐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바로 카톡 지옥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카톡이 너무너무 조용한데 제가 쉬는 날은 카톡이 왜 이렇게 많이 울리는지. 뭐 여튼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다가 꼭 멘트할 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뭐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여튼 좀 사는 게내 맘대로 되는 거 그건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빠르게 다녀갑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박혜원의 PS I Love You 그 연애전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음원이 발매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방송 하신 스타비님께서 어떻게든 구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노래가 그 완전한 음원은 아니라서 음질 확인은 아직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스타비님께서 열심히 구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오해 날이 덥네요. 집에 있는데도 더운 듯해요. 오늘 2시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3곡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제가 살았거든요.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아 이게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런 느낌. 선풍기를 양쪽으로 쓰는 거 이쪽하고 저쪽하고 바람을 두 개를 맞으니까 더운데도 좀 약간 시원한 느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선풍기를 그냥 앞에다 나란히 두 개를 놨는데 지금은 양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하니까 맞바람이라고 하나? 예, 바람은 역시 맞바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IQ가 좀 딸리나 봐요. 세상 저만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화가 났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고요, 저렇다고요. 아 진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미안해.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웃기던지. 여튼 한참 어린데, 좀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데 저한테 막 승질을 내는데 왜 이렇게 웃긴지. 여튼 혼자 재밌게 방송하면서 킥킥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햄바오님. 안녕하세요. 제가 쪽말로 그 쪽말로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말을 할 때 뭐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좀 약간 엉뚱한 말을 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이긴 하네요. 한데 장난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센스가 없어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전에 장애권이 있어 외근 갔다가 방금 사무실 왔습니다.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사랑스러운 표정 궁금합니다.

10년 만에 새로 낸 앨범집이죠.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세월의 연륜과 그리고 아픔을 지나고 난 뒤에 써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약간 애달프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 노래 부를 때 힘을 빼고 노래 불러라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노래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담담하게 힘을 빼고 부르는 그리고 뭔가 생각하면서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고요. 꽃미남님이 신청곡 1순위로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나는 노래 먼저 준비해드리느냐고 신청곡이 늦게 나갔습니다.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들려나갔고요. 서인국의 날 채워준 사람 그리고 박은빈의 Here I Am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도 뒤에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갔다가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근처 커피숍에서 믹스커피 점보 사이즈 950ml 하나 사서 마시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삭이군요. 집에 딸기 주스가 있는데 남은 얼음이 있으니 그건 넣어서 먹어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950이면 배부르지 않아요? 아 그리고 커피를 950 드시면 화장실 어쩔게요. 그리고 저녁에 잠은 와요?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튼 좀 약간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옵니다.

사무실이 시원하면 좋은 회사인가요? 회사 그만 나오라고 안 오면 좋은 회사인가요?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면 좋은 회사인가요? 요즘 안 그런 곳이 많은가요? 그 코로나 때 정말 그 월급 못 받는데 진짜 많았잖아요. 예, 제가 같이 사는 분도 그 코로나일 때는 무급이라고 하죠. 무급휴가시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쉬었던 그런 기억도 나긴 한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기본적인 뭐 사무실 시원하고 이런 거보다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빌런이 아니면 내가 빌런이 되는 것. 예, 그런 거. 네.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회사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흑장미님께서 방송 시간표를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요즘에 그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저는 이번 주에는 한 번, 일주일만에 제가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 7월 6일 늑장미님 방송 안 보여요. 편성표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두 번을 하라고거든요. 근데 한 번을 12시에 넣어놨더라고요. 야근하고 또 뛰어야 되는구나. 가끔씩 그런 고민할 때 있어요. 제가 나이트 하고 나서 오자마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0시가 될 때도 있고 다른 시간이 될 때도 있는데 가끔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방송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방송을 하고 나서 자는 게 좋은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고 나면 그 엔돌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심장 박동수가 좀 약간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방송 마치자마자 나 자러 갈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설레임? 여운? 이런 게 남아서인지 쉽게 잠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을 바꾸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자다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은 또 방송 시간을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안마의자에 누워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오프닝으로 틀까? 아, 저는 사실 그 오프닝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두 곡 정도는 들고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틀까? 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눈 감고 있자. 뭐 앞이든 뒤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눈 감고 있자. 예,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나에게 그렇게 설레임을 주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나에게 여운을 주는 분이고 그렇게 점점점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이죠.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 세 곡 전달해 드렸고요. 조준님께서 상어를 사랑한 인어, 이거 조관우 씨가 부른 노래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리메이크한 거죠. 그쵸? 예, 좀 이따가 청하의 목소리로 준비해 드릴 예정이고요. 경서의 사랑만 해주자, 벤에 갈 수가 없어. 일단 벤의 노래 먼저 전달해 드릴게요.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어쩐 일로 방송이 없으셨네요. 혹정민님 집에서 조용히 해야 된대요. 아까 스타비님 방송 듣는데 아이들이 커갈 때 정말 나가는 돈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원비 뭐 그리고 기타 생활비 등등. 그때 돈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서보다 커갈수록 액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학원 가기 싫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엄마 요즘 저쪽 낭만이네는 어느 학원 다닌데 이쪽 조한이는 수학은 이 사람한테 배운대 막 이렇게 강사님을 알아와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조금 약간 많이들 잘 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쁜 예쁜 돌림 계시고요. 다음 방송하실 악마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바라 원사장님 오늘 햇볕은 쨍쨍 머리도 반짝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예, 아주 아주 열심히 하시지 말고 가끔씩 노셔야 일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 낭만늑대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자. 맞아요. 저도 잘 먹고 잘 살자. 그 주예요. 먹고 죽음 귀신 색깔도 곱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요. 뭐 여튼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옷을 사 입든 아니면 액세서리를 하든 아니면 머리를 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하는 게 가장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내가 이걸 정말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안 산 걸 잘했어 이렇게 마음 먹을 때도 있고 여튼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늘도 어미님 맞죠? 네 우리 프라미다님께서 30분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버리고 못 가셔서 아직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다님 저 아직까지 키보드 못 샀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랜턴도 사고 싶은데 그 랜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이트 근무를 하거든요.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거금을 써야 돼? 이런 고민 때문에 랜턴도 못 샀고 아직 키보드도 못 샀어요. 진짜 인생은 고민하다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꽁치님 계시고요. 우리 햄바오님 썰렁합니다. 이상민님 계시고요. 나들님, 허삼식님 그리고 많은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인성고리님 고래고래고래고래 병아리 아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172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이클럽에서도 K-E-U-N-A-N-C님 750YHY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다 못 불러들어서 죄송하고요. 부처님, 이영님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 아까 늑대와 추물님, 선인의 추억님 또 오오오 우리 꽃미남 수빈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인생은 고민하다 끝난다? 인생은 고민하다 죽는다?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예, 다음 방송 퇴근을 부르는 여자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게시판 데이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시리님께서 제가 저는 안 불렀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불러드리고 싶어요. 달콤한 듯 새콤한 체리님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쁜돌님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나봐요.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셨군요. 그러셨군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이 후다닥 갈 때는 제가 정말 눈코뜰 새 없이 일을 한 날이었고, 뭔가 좀 약간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일을 별로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튼 열심히 일한 그대는 시간이 후다닥, 그리고 방송을 열심히 들은 그대도 역시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신청곡 청하의 상어를 사랑한 인어 준비해 놓고 있고요. 요즘 이 노래 괜찮지 않을까요?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날씨가 미쳤어. 요즘 이 노래 딱이지 않을까요? 20살이 부릅니다. 날씨가 미쳤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일하겠지. 내일 지나면 또 일하겠지. 또 다음날 지나면 또 일하겠지. 통장 잔고가 조금 더 쌓이겠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근데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나? 근데 그 순간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놀면 뭐하나? 인생을 살아

사실 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아요. 뭐 여행을 가는 것도 가면 개고생이야 이런 느낌 들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냥 그럼 되지 이런 느낌이어서 정말 소확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원피스 사입을까? 나 신발 사신을까? 나 내일은 통닭 먹을까? 내일은 스테이크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도 안 가고 뭐 명품도 안 사고 뭐 반지 목걸이도 없고 뭐 그런 거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키보드 랜턴 사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직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새벽 5시에 랜턴이 없어도 보여요. 그러니까 랜턴은 아마 9월 10월 되면 안 보일 때 그때 정말 필요할 때 사겠죠.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뭐 명품도 그닥 뭐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에너지 얻고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 그래서 오늘 방송도 소중하게 잘 보내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다려주실 거죠? 다음 방송 시간대도 제가 이렇게 저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공감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올 거 또 기다려줄 거죠? 인라이브 대화방 오시면 제가 언제 방송하는지 있어요. 기다려주시면 저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저 약속은 굉장히 잘 지키거든요. 저 시간 약속도 굉장히 꽤나 잘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보내다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전국적으로 밤부터 뭐 비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지 찐득찐득한 날씨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안 봤다고 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소리소문 없이 함께 해주시다가 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오늘따라 오다가 조용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다가? 그러면 가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바쁠 겁니다. 뭐, 오다가 조용하면 가다가, 바쁘겠죠, 뭐. 수고하시고요. 네, 남은, 시간, 화이팅 하는데, 뭐, 바쁠 때가 있으면 또 한가할 때가 있고, 또 한가할 때가 있다 보면 아예 일이 없을 때도 있고 하죠. 너무 쫓겨다니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편하게 기둘리다 보면 말까지 더듬네요. 기둘리다 보면 그님이 오셨네요. 전 작은 아드님을 네 데리고 오고요. 우리 꽃미남님은 노래 들으면서 저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누라 청국남기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외근 갔다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외근이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만이라도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못 만나고 그제도 못 만났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는 우리 데이트가 이틀만 있는 겁니까? 그 이틀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이틀 동안 퇴근 시간까지 우리 힘차게, 재미나게, 주거니 받거니 놀아봅시다. 내일도 외근, 저는 내근입니다. 네, 뭐, 삼겹살 내근 아니에요. 네, 청해주신 곡, 네, 전해드리면서, 오마이걸 가산말에, 천사 악마가 공존한다. 딱제 얘기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천사가 있고요, 악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때,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천사 악마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천사가 예쁘게 마무리를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필사반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을라 망마님 퇴근길 차 안에서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지금도 퇴근길인가요? 운전대 잡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네, 푹 쉬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네, 하나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나이키 운동화가 저 들어봤는데 약간 트러풍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지금 집이세요? 좋으시겠어요. 네, 댄스곡으로 해서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저 나이키 운동화가 지금 있는 줄 알, 지금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나이키 운동화 요즘도 신나요? 우리 필사마님 나이키 운동화 신어요? 저는 운동화를 안 신고 슬리퍼를 끌고 다녀서. 네, 저기 한참 나이키 운동화 유명했었네, 그죠? 지금도 유명하죠?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튈 때는 네, 튈 때는 나이키 운동화 신고 튀세요, 우리 햄버거님 아셨죠?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항상 엄마님의 시작 멘트가 기다려지는 정인이 엄마입니다. 가봅시다. 그러게요. 중독됐어요. 팬됐어요. 고맙습니다. 반해버렸다 아닙니까? 이분 대체 정체가 뭐야? 어설픈 이 사투리는 뭐지?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 유지해주세요. 컬러! 목소리 유지가 안 돼요. 가끔 신 목소리도 나요. 말을 많이 하면 신 목소리 나죠. 이거 경상도 사투리예요? 팬데스요. 일본어 아니에요? 팬데스요. 일본어인데. 네. 우리 정인이 엄마 요즘 육아한다고 많이 많이 힘든데. 애기 맘마 주러 가셨는데, 맘마 맛있게 주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도 뭐좀 드시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꾸 햄버거님께서 허경환이가 자주 했다고, 경상도 말 맞다고, 팬데스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건 전라도 말인데, 알았단께요. 경상도 말 맞단께요. 팬 됐단께요. 고맙단께요.

네, 5시 11분입니다. 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어둠이 내려오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비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3시 정도에 아점을 먹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엄마 짜장 냄새나 귀신 같습니다. 네, 정인님의 천곡 두 곡을 김필폴김 그리고 선곡으로 적재곡을 전해드렸고요. 러블리즈 아추 아추어 아추에 맞춰서 세 곡을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시간도 가버리네요. 저녁에는 좀 조용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녁에는 아마 빗소리가 아마 시끄럽지 않을까요? 아마 대체적으로 뭐전 지역이 지역이 다 많이 흐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잡혀 있기는 해요. 근데 내려야 내린갑다 하는데 아무튼 날씨 때문에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도 많고 딱 짜증나기 좋은 날, 스트레스 받기 좋은 날, 괜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찌득찌득하니까 스트레스도 막 받는 것 같아요. 별말 안 했는데도 괜히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느낌일 겁니다. 네, 계속 스트레스만 받다가 시간만 계속 가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녁에는 네, 스트레스를 좀 푸는 저녁 시간, 그래서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의 청곡 듣고 나왔고요. 한 번 더 다녀가는 우리 햄바오님 청이에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네, 얼추절추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퇴근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남은 시간을 또 열심히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햄버우님도 여전히 수고가 많아요. 네, 지금 잠수 타고 계시는데 또일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니까 많이들 바쁘신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네, 저도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우리 햄버우님이 나오나 안 나오나 버릇처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나오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봅니다. 네, 청해 주신 곡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꼬미남님께서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도 밤 11시에서 12시 퇴근할 것 같아요. 오다가 없어서요. 12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또 일이 많으면 또 1시까지도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나머지 숙제 수고하세요. 나머지 숙제의 의미는 뭘까요? 네, 오늘 밤 11시에서 12시 퇴근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숙제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시고요. 저희 큰아들처럼 숙제 안 하고 놀다가 학교 가서 하지 마시고. 네, 참여해 주신 것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0: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님. 위로 저녁 차려주고 왔어요. 학원 가랴, 기말고사 공부하랴 바쁘네요. 악마님도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카도 요즘 기말고사라고 공부한다고 스카도 가면서 바쁜가 보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는 뭐 보는 건 학원에서 그냥 시험 보고 또 받아쓰기 보고 하는데 아, 역시 잔머리가 끝내주더라고요. 방송 감사, 맞저녁 하세요, 형마님 해주셨는데, 공부 머리는 따로 있나 봅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3학년이니까, 수학은 겁나 잘해요. 근데 국어가 약해요. 조만간 따라가겠죠.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제와 페이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야구 응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집구석이 조용하길 기원합니다. 집구석에서 조용히 응원하라는 거죠. 네, 집안이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아,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승겜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후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또도 아니고 승패를 한번 볼까요? 삼성과 NC. 아, 여기서는 홈구장들이 이번에 이길 확률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KT 하나가 좀 오늘은 하나가 이길 거 이겨야겠어요. 그 우치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 5위전에 우치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고 이긴 팀은 너무 분하잖아요. 그게 반대의 경우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승점 차가, 뭐, 7, 8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5회 전에 비가 온다, 우치로 취소될 경우는 이기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정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LG와 키움, 뭐, 키움, 저도 키움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응원을 하는데, 승패상으로는, 우리 기아가 좀더 유리해지려면 키움이 이기면 좋겠고요. 롯데,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도 좋아하는데, 롯데도 좋아합니다. 롯데가 이겼으면 좋겠고요. 쓱과 기아는 당연히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고, 삼성하고 NC? 여기도 마찬가지로 NC겠네요. 저 응원하는 편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해서 승부예측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복불복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기아전 보고 서로 승부를 이기라고 하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쉽게 갈수 있는 경기를 참 어렵게 갔다. 연장전까지 가서 우라통이 아주 터졌습니다. 개콘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응원하시는 모든 팬분들 편안하게 오늘 비도 온다고 하니까 우치되면 좋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노이즈의 제목처럼 어제와 다른 오늘의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 사연입니다.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운전하는데 더욱더 신경 써서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청해주신 곡 듣고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7시부터는 예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과 축복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인사가 늦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편안한 밤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네, 옛 추억에 젖어서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이 청해주신 곡과 함께해서 섞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템포로 해서 전해드리고요. 네, 사연과 충곡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예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쁜 사연 청곡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하나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 네, 편안하게 한루스에서 전해드린 음악 들으시면서 코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생유!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려있어서 그런지 하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출근할 때는 오늘만 버티자 했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도 할 일이 하나도 생기고 집에 가는 길도 괜히 평소보다 더 막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쯤이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분주해집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뭐 먹지? 하며 냉장고 속 재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 신기하죠? 분명 냉장고 안에는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막상 문을 열면 아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린 간장 계란밥이 세상 제일 맛있는 저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배달앱을 켰다가 메뉴를 20분 넘게 고르다 결국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기도 하죠. 메뉴 고르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특별할 거 없는 하루인데도 이 시간만큼 왠지 마음이 조금 느긋해집니다. 행복은요,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하는 저녁에 숨어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이 좋은 음악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랄게요. 퇴근길도 저녁 식탁도 그리고 혼자 보낼 시간도 오늘은 예나랑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름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또 골을 잡아?
5: 예스!

2026년 7월 2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 시간 너무너무 발랄하고 예쁜 목소리 우리 악마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톤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9시까지 함께 할게요. 요즘에 감기에 좀 걸렸더니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을만한지 모르겠어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문도 활짝 열어드릴게요. 문도 활짝 열어드립니다. 인라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인라이브.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일호수 방송국 보이시죠?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여러분은 채팅방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어요. 클릭하시고 예나후보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받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그리고 랩 가사에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 가사의 곡이나 전 시간에 선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들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이어갈게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제일 먼저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하시면서요. 예쁜 발도장 꾹 찍어주셨습니다. 박혜원의 리메이크 리메이크 곡 신청할게요. 리메이크 노래가 더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박정현씨 원곡인가요?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어떤 노래인가 궁금하시겠다, 그쵸? 희망해주신 노래 보면은 우리 아샤트리의 세상이 부러진 사랑만큼 그리고 경서가 부르는 슈퍼스타 박혜원의 Peace I Love You 이렇게 희망해주셨어요. 원곡이 생각이 나실까요? 아샤트리의 이 노래는 우리 너무너무 인기 많으신 분이죠. 어린 왕자 이승환이 불렀던 원곡이 있고요. 경서가 부르는 슈퍼스타는 이한철이 부르는 원곡이 또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 Peace I Love You 이 노래는 박정현 씨의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요즘은 예전의 명곡들이 새롭게 리메이크돼서 다시 사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 들었을 땐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다가 원곡을 찾아 듣게 되는 재미도 있고요. 한국으로 두 번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리메이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메이크 곡을 듣다 보면 예전 추억도 떠오르고 또 지금의 감성으로 다시 듣게 되는 색다른 즐거움도 있죠. 좋은 노래는 시간이 흘러도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감동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성민급단 노래가 조금 빨리 나왔어요. 그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전해드려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필사마님께서 오셨어요. 역시 예나님은 메인 체질이셔요. 오늘도 저녁 7시를 책임져 주시네요. 티켓 구매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2시간 재미있게 즐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변함없이 찾아와 주셨네요. 티켓 구매도 완료했고 앞자리 착석도 완료하고 이벤트만 봐도 벌써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방송은 눈으로 보는 공연은 아니지만 상상만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퇴근길 차 안에서도 집 소파에서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모두가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인연이죠. 멀리 있어도 같은 시간을 함께하면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좋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저녁 만들어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추억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옛날 누나 안녕하세요. 새벽 근무 후 시간이 맞아서 다녀가 봅니다. 오랜만에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할머니 수술비에 보험료에 나갈 돈이 많네요. 배달 알바에서 많이 벌어놔도 적금으로 저금은 쉽지가 않답니다. 주름배달이어도 감대하고 코를 뜬답니다. 현재는 새콜 처리했어요. 누나가 방송이야 콜이 많은 거 사실인가봐요. 콜이 없을 때 집에서 숙제하고 있습니다. 옛날 누나의 뚝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이고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요즘 정말 바쁜 하루 보내고 있죠. 할머니 수술비도 챙기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적금도 넣으려고 애써야 되고 낮에는 일하고 시간 날 때는 배달까지 뛰고 하루가 정말 하루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데도 현재 새콜 처리했습니다 하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니 긍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쵸? 남은 시간도 콜이 끊이지 않아서 바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누나가 방송하면 콜이 많다. 진짠지 모르겠지만, 네. 무엇보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졸음이 올 때는 잠깐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건 배달하시는 분의 안전이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옛날 누나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마음에 남대요. 오늘은 예나가 뚝! 하고 외쳐드릴게요. 걱정은 뚝! 눈물은 뚝! 행운은 쭉! 웃음은 쭉! 남은 배달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할머님도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라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신청곡과 사연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꽁충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밤 7시쯤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빨리 갔다 오면 한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요즘엔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예나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시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재미난 밤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저녁 약속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구나. 그래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먼저 들러서 인사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요, 하루가 참 이상할 때가 있죠. 큰일은 없는데 자잘한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왜 오늘은 이것까지 싶은 날이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깜빡하고 나오기도 하고 신호는 계속 걸리고 찾던 물건은 꼭 급할 때만 안 보이고요. 하나씩은 별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너무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넘기는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바람 없는 날보다 바람 부는 날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약속 잘 다녀오시고요. 혹시 한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때도 반갑게 맞이해 드릴게요. 못 오시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이니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함께하는 지금 시간 8시 9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신청곡과 사연은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음악들을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신청곡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음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멜로디 하나만 들으면 그때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자주 걷던 거리, 계절의 공기까지 선명하게 떠오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고 첫사랑을 떠올리는 노래일 수도 있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던 청춘의 한 장면일 수도 있죠. 추억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잠시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주의 메모리즈,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블랙비트의 인더스카이까지.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 속 안정하신가요? 전 아들이 자꾸 선풍기를 꺼서 너무너무 더운 거 있죠. 에어컨으로 버티기 힘든 아들이 아들이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다 보면 꺼지고 바뀌고 하는 게 재미있나 봐요. 아들아, 엄마는 더워. 아이고, 이 사연 읽는데 벌써부터 웃음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종일 더운 날씨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는 또 귀여운 아드님과 선풍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군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버튼을 누르는 걸 좋아할까요? 리모컨만 보면 눌러보고 싶고 선풍기 버튼도 톡톡, TV 버튼도 톡톡. 그러다 어느 순간 선풍기는 꺼지고 바람 세기는 바뀌고 회전도 멈췄다 다시 돌아가고 엄마는 아, 더운데 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일 겁니다.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불이 들어오고 바람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 신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를 키우는 하루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서 더 많은 웃음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들아 엄마 더워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때는 선풍기 버튼만 보면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지 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날도 올 거예요. 오늘은 엄마도 조금 시원한 바람처럼 쉬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 세 곡 전해드리면서 아드님은 신나게 놀고 엄마는 시원한 바람을 오래 만날 수 있길 바라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폴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스위트님 오셨네요. 7월이 시작되었는데 폴 예나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녁 방송이신데 저녁은 드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근무 마치고 인터넷으로 부른 머플께 도착해서 맛있게 먹고 팥새 부치고 뒹구르르 중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서 좀 움직여야 하는데 집에만 오면 만사가 귀찮네요. 방송 감사히 잘 들어요. 힘! 근무를 마치고 맛있는 저녁도 챙겨 드시고 팥까지 부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도 정말 열심히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집에 도착하는 순간 소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친구가 되잖아요. 팥싸 하나 부치고 누워있으면 5분만 쉬자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있는 것도 참 흔한 풍경이고요. 또 날씨가 따뜻하면 운동 좀 해야지. 마음은 100번 먹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휴대폰 조금 보다 보면 내일부터 하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신기하게도 운동은 밖에서보다 집안에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요. 충분히 쉬는 것도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 쉬어야 다시 힘차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자고요. 맛있는 저녁도 드셨고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하루죠. 케이투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만나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우리 난다연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어머나, 우리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넘치는 우리 내다님 빵긋. 퇴근해서 잠깐 짐만 내려놓고 후다닥 밖으로 탈출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살짝 동네 맛이 나왔어요. 걸으면서 잘 들을게요. 어머나, 퇴근 타자마자 짐만 내려놓고 바로 나가셨구나. 집에 들어가면 소파의 유혹이 정말 강하잖아요. 5분만 쉬자 하고 앉았다가 그대로 하루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동네 마실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 며칠은 낮에는 덥다가도 해가 조금 기울면 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어서 걷기에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괜히 이어폰 하나 끼고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은 정리되고 동네 풍경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 선곡을 원하셔서 좋은 음악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고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마치고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함께해주신 분, 저녁을 드시며 들으신 분, 산책길에 함께 걸어주신 분,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함께해주신 분들까지 오늘 덕분에 오늘 저녁도 참 따뜻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 끝에 오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누님과 더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예나 물러가요. 빠이빠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젠가 여행을 떠나야지, 또 언젠간 마음껏 웃어야지, 언젠간 나를 위해 하루쯤은 쉬어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젠가는 달력 속에 적혀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한번 느껴보고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귀를 기울여보고 또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 네,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음악이 전하는 온기를 마음 가득히 담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이 언젠가는 가장 그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속에서 네, 두 시간의 데이트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네,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볼까요?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출발해 보겠습니다. 갈까요? 뮤직 큐!

네, 함께하고 계신 방송 한으로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하이브 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청취자가 많습니다. 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역시 인나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밖에 와우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네,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n love, my friends say that I'm crazy. 네, 이니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TVN에서 드라마 오싹한 연애 7월 18일 토요일 밤 9시 10분의 첫 방송입니다. 네, 지금 광고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너의 미소. 네, 참고로 박은빈 나와용 하셨는데 그래요. 박은빈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요. 드라마가 좀 재미있으려나요? 그래요. 보고서는 얘기해줘요. 재미있나? 네, 수고하시고요. 파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최유정의 비정의 무기. 21학번, 21학번. 네, 나라라 펭귄 최예나의 착한다는 말은 정말 싫어요. 제일 싫어요. 네, 착하다는 말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착한 건 괜찮은 건데. 네, 함께 들어요.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공.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살짝 쿵 방송 오셨네요. 우리 누나의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나요? 네, 여느 날과 똑같았어요. 하루 잘 버텼습니다. 내일만 잘 버티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다음 주도 6일 근무이지만 그럼에도 토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어서 푹 쉴 예정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의 보약 같아요. 맞죠? 네, 우리 누나의 주말은 무엇을 하시려나 하셨는데 요번 주는 정말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네, 늦은 시간 방송 힘내시고요. 주말 편하고 즐겁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보아도 반갑고 늘 고마운 이니 누나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흘러도 변하지 않으리.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는 뭐 여전히 10일까지는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왔나요? 어땠나요?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쩐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신 풍경지기 이니님. 네. 자주 뵈니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 맞죠? 네,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나 늘 이렇게 기다려주고 반겨줘서 말입니다. 네, 오늘의 부산은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야경이 너무 좋아.

네, 저희 집은 야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서울 같으면 뭐 조명들이 굉장히 예쁘고 많을 텐데 저희는 좀 약간 시골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야경 그닥 없습니다. 네, 차를 타고 나가야만 멋진 야경이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부럽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하늘옷에 앉아서 야경을 네, 생각합니다. 상상으로. 그럼 또 멋지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늘옷의 야경은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야경. 저희 하늘호수가 굉장히 좋은 게 추울 때는 따뜻한 온천 물이 나오고요.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아주 시원한 호수가 아시죠? 너무 시원한 공기가 마구 흐르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네, 감사히 잘 됐습니다. 까지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필상아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네,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반가운 사람의 안부. 네,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행복 찾기 어려워하지 말고요. 네, 이 방송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한울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네,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2부 시작했죠.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밤 9시에 잠시 외출을 했다가 왔는데요. 거의 헛걸음 비슷한 거였습니다. 네, 비슷한 건 뭘까요? 네,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러서 손과 얼굴 씻고 스트레스를 살펴가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랑 같이 실내 운동을 좀 하고요.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가 상당히 고픈데 냉동실에 넣어둔 냉면 세트가 적당히 차가워지면 물냉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물냉면이 또 소화가 다 되었겠죠? 네, 날씨도 더운데 어딜 갔다 또 헛걸음을 했을까요? 그쵸? 많이 더웠겠다. 당황도 되셨겠고, 그쵸? 그래요. 훌훌 털어버려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가장 좋지 않은 게 스트레스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힘찬 금요일 보내세요까지 남겨주셨네요. 자,

네, 우리 꽁치님도 오늘 있었던 일은 싹 잊어버리고요. 네,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이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연님 다녀와 주셨어요. 깍! 우리 인이언니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네, 우리 아연님 일로 와요. 꼭 안아줄게, 꼭. 인이언니 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쵸?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화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신지 벌써 이틀이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내 계절 학기 두 과목 시험을 공부하러 내일도 도서관에 가려고요. 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가려고요. 네, 아침부터 가서 공부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려고요. 아참,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김진 앵커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힘들까? 네,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일보사 건물에서 했습니다. 김진 앵커님 강연도 듣고요. 책도 사인도 받고요. 사진도 함께 찍고 왔습니다. 와우. 마주 앉은 너의 눈빛 속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네, 와이프분도 오셨던데, 그쵸? 그 와이프분 미모도 예쁘고요. 되게 귀염귀염 하던데, 말하는 건, 그쵸? 진행을 잘 하더라고요. 선물로 김진 앵커 그려진 에코백도 받아왔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께 에코백 선물로 주더라고요. 앞으로의 김진 앵커분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뉴스에서 말하지 못하는 진실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원하게 통쾌하게 말해주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언니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 언니 하트 꽁꽁꽁. 네, 북콘서트 하는 거 저도 가보고 싶은데 저는 책만 네, 구매를 하려고요. 책에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뉴스 진행할 때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책에 많이 써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인천에서 한다고 하던데. 네, 우리 아연님 잘 다녀오셨군요. 그래요, 잘했어요, 좋았겠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시험 공부 잘 하도록, 하지만 건강은 꼭 챙기기. 네, 아연님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우리 체리님 다녀가 주셨네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네 김정국 씨의 사랑스러워, 김건모 씨의 목소리, 또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체리님은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네, 하늘호수와 늘 더불어 웃을 수 있는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음악은 끝나도 그 멜로디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듯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또 미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이 웃고요. 또 조금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밤 그리고 건강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누루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신청곡도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큰일입니다. 금토일 주말에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을 때는 힘들어서 큰일이고 일이 너무 없으면 또 일이 없어서 큰일이고 큰일이 아닌 때는 언제예요? 적당할 때가 있을까? 예. 아무튼 일이 너무 없어서 큰일인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응원할게요. 금토일 주말에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문 좀 할까요? 예, 신청곡은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시크릿의 유후 최달 364, 예, 364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이 없어서 힘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그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날이 많이 덥죠. 비가 오기 전이라서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요즘은 밤대도 그닥 많이 시원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낮보다는 괜찮죠.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별일 없이 사고 없이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예, 시작부터 엄청 시끌시끌시끌. 예, 엄청나게 신나는 곡으로 예, 계속 달렸네요. 이제부터 편안하게 한번 또 가봅시다.

신청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예,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야식으로 물냉면 한 그릇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서늘하네요. 선풍기 돌리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끄고 창문 연 채로 그냥 있는데 춥습니다. 모기는 많이 날아다녀서 두들겨 잡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모기가 많대요. 두들겨. 두들겨 잡아요. 와, 모기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바로 가겠네요. 지금까지 5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언제 빨았는지 피가 나오는 모기도 3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피인가 보다. 헌혈했어요? 모기한테? 요즘 체중이 불어서 표준 체중에 도달하려면 5kg를 더 빼야 합니다. 배가 다시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기 조심하면서 즐거운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예, 저는 모기를 때려잡는 사람들, 아니면은 전기체로 잡는 사람은 봤어도 두들겨가면서 잡는 분은 우리 꽁치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은 모기들도 약아서 약을 치고 약을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놔도 모기가 잘 안 죽어요. 어제 이제 초저녁에 모기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놓쳤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에 제가 불을 딱 켰는데 어머? 얘가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딱 앉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때렸는데 바로 잡았어요. 아, 근데 헌혈을 못해서인지 그 굳은 피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역시 헌혈은 안 했구나. 그랬어요. 모기한테 너무 헌혈하지 마세요. 아, 간지럽잖아요. 우리 꽁치님 피는 소중해요. 그죠? 야식으로 물냉면 한 그릇 시원하죠? 저는 오늘 비빔면 사왔어요. 나갔는데 이것저것 사다가 보니까는 비빔면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샀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5개는 끓여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만약에 내가 야식을 먹는다면 비빔면을 먹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차가을에 지울 수 없던 그날 밤 보람이 위에 끝난 사이 정효빈이 부르는 몇 번의 이별 함께 하겠습니다.

0: 이렇게 내게 찾아오나 그대의 눈빛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1: 예, 신청란에서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연님. 야,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대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언니, 오늘은 오전에 느지막히 일어나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 다녀왔어요. 내일 모레 계절학기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한게 없고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내일은 꼭 오늘보다 공부 많이 하기려. 토요일 시험 잘 치도록 응원해주세요. 아자 화이팅. 언니, 남은 한주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저도 사랑합니다, 아연님. 예, 우리 아연님, 토요일 날 꼭 시험 잘 보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우로스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아연님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를 모아주자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오랜만에 들어보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양효섭과 정원지가 부르는 러브데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연님 시험 잘 봐요.

생각해 두셨나 봐요.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지하에 그대만 보여요. KCM의 알아요. 먼데이 키즈의 여자 이렇게 세곡 담아주셨어요. 우리 행복하자 1님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신청난 다녀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지하에 그대만 보여요 라는 곡부터 함께 할게요.

예, 지금 시간 12시 20분이고요. 신청단 마감성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철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를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지는 궁금해요. 복짬, 볶음 짬뽕인가요? 안 먹어봤는데 오냐 이런

예, 철님이 요즘 매를 안 맞아가지고 바로 대화방에서 얘기하네요. 곤장감이라고요. 요즘 많이 기어올라요. 예, 어디까지 기어오르나 봐야지. 예. 사람들의 취기를 빌려서, 예. 취기를 빌려서 덤비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나요. 사람들의 취기를 빌려서 아이유의 라일락, SG 워너비의 살다가, 이렇게 세곡 담아주셨어요. 예. 지도새도 모르게. 찰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예, 황채열 노래는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봤는데 헷갈렸나봐요. 황채열 씨의 노래가 우리 이니님 시간에도 나갔었는데 제 시간에도 또 나갔었어요. 이 곡은 안 되고 아까 우리 체리님 듣지 않았을까요? 체리님 들어오셨을 때 이 노래 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브의 수리야라는 노래만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수리야라는 노래도 다른 가수의 노래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체리님하고 겹쳐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체리님이 선곡해 주신 바이브의 수리야라는 곡으로 예,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현과 민기뉴가 부르죠. 다시 그곳이라는 곡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유일하게 못 끊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인데요. 어릴 때 집에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커피 타는 걸 보고 배워서 조금 조금씩 타다가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안 그래도 나쁜 머리. 머리 나빠진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코아에다가 커피를 한 숟가락씩 예, 넣어서 마시고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프림에다가 커피 한 숟가락을 딱 넣어요. 프림 잔뜩 넣고 그러면은 그걸 커피 맛은 조금 나요. 그렇게 마셨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머신기를 사면서 블루마운틴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홀짝홀짝 예 마시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마시게 됐는데요. 이상하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 믹스 커피도 있고 원두 커피도 있고 한데 가끔씩 달달한 게 땡길 때는 믹스 커피를 마셔요. 근데 이제 설탕 0% 있는 거 그 뭐라 그러더라? 아 까먹었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고 진짜 뭐 달달한 거 진짜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는 매가 가서 할매가 제일 큰 거로 마셔요. 뭐 가끔씩 팔아줘야 커피 가게도 돌아가겠죠? 근데 요즘은 집에서 원두 내려서 거기에다가 아이스티 제로 제로 커피 제로가 생각이 안 났어. 제로 커피 아이스티 제로를 사다가 부어요. 같이 좀 섞어요. 많이는 안 넣고 살짝 그렇게 해서 마셔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레몬을 섞어서 커피를 마셔도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레몬이 살짝 들어간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레몬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아무튼 커피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이든이 부르죠. 손에 그린 하트라는 곡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아의 스테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 우리 꽁치님이 오늘 굉장히 제 시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철님, 근데 어떡하지? 철님 편이 없어요. 예, 꽁치님이 제3자래요. 예, 우리 철님은 오늘도 혼자 꼴찌를 하실 거고요. 제리님 행복하자 일링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신청란에 사연 담아주신 분들 그리고 선물 주신 분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7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5일이 초복이더라고요.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되게 빠르죠. 초복이 15일이라고 하니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CR 스테이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따 밤 11시에 다시 만나요. 좋은 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동물들은 자라기 위해 탈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순간에는 꽤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변화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힘들고 이리저리 치이고 이 순간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곳 우수의 멋진가요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필사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일주일이 참 순살같이 지나갑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호수님 포함 한우로수 모든 가족분들 한 주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난 처음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름 한철을 살아야 나야 해서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겨내고 살아내야 한다는 게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한 주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세 곡 노래 모두 준비합니다.

네, 신청단에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신경외과 치료받는 일 때문에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간대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여서 걱정이 큽니다. 그럼에도 엄마와 같이 무사히 치료받고 병원 근처 시장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뭐 나쁘지는 않네요. 우수님 오랜만인 듯 아닌 듯 한데 우수님의 귀한 방송 귀쫑긋 외출 시에는 이어폰으로 귀쫑긋 하겠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보 나이스 모닝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조금 일찍 나서서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잘 치료 받으시라고 저 또한 기도 드려 보겠습니다. 꽁치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

예, 신청단의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어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듯 합니다. 아침 6시에 항상 깨는데 왜 일어나기가 싫은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지난번에 몸살까지 나 있었는데 아기 봐야 되고 만신창인 일상이에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릴까요? 우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전 애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아이 미소 하나에 모든 게 다 녹는다고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인 엄마님 항상 몸 잘 챙기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예, 신청단의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오전에 정숙이 이모님 오신다고 하셔서 주방을 좀 치워놔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있다 가시는 건데 은근 신경 쓰이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우스님. 이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잠시지만 집에 누가 오는 것 자체가 괜히 집안을 훑어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되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정숙이 이모님 가시는 시간까지 긴장 바짝 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함께 들으시면서 즐거운 오전 시간 하시길 바라봅니다.